0: 잡아요. 어디 잡아요? 이리지야 잡았잖아. 오늘 차에 조리라기로 바꾸사. 이리지 잡아온자 조리라기로라.
1: 라디오 스타팔다. 103.4 메가헐.
2: 눈나만 나요.